코 자그탐니 자마노 그뻔 싯 베토나 무카와나 아바칭아니 소마요 차라 방사오니 차라 방급노나 콜라치 센티미터 덕기 제그르키 자와이타이나 마노데 넘바타 이야 그니그바 싯 베트나 판달르케 살락마트나 아로 마추키 아살코 헥터 프라코 엠티 봉아 덕기 오노데 넘바타 은원 자와이그먼 차라랑코 자치기니 바 자치쳇 옹아하온 바가노나 게짓나 나가 다리그먼 바가노 기아니 구에코 아솔솔 테레스 바 플랜 옹그바 아랑오 기나그타 아콜코 남메 조나 바 만겐츠모디 아코 감칭이 다리오디 남바다 아두나크바 치스콩바 아랑오 드레네츠코 다리나 나가 위에 기나 아콜니 아팔라 아로 투아코 소츠쿠 센티미터 첼그르카 아니코 그니 포엔 봉아 미터로니 그니 포엔 시니 미터로나 라나 나가 위니그먼 아콜니 투아라 소츠쿠 센티미터 아로 첼그르카니아라 그니 포엔 봉아 옹오디 넘바타 안다키 차라코 아콜니 자치오 도네 아비글코 브라칭이 아아코 삼탕탕치콘 마스카테 바 가스케 기나나가 가로 힐스도 메준 자랑오 기오데 넘바트겐 구에 기온 살카마니코 참팽나그다 구에 기그바랑니 기세포 테르크랑코 기오데 바 테르크랑코 기칭이 우아랑니 기세포 구이 차라랑코 기오데 넘바타 우논 테르크랑 아아코 가스나타 박사나바 살라크마타니코 옷니 살카마니코 참팽아 아로 와사노 와이자 비테랑코바 온조라 구에코 스퀘어 시스템오 게겐츠모데 우니 스페싱 방사오니 방사오나 첼그르카 그니 포엔트 세븐 미터 인투 그니 포엔트 세븐 미터 옹나 나가 아로 몽송바테 살그뱅 살이람치 무캉차크바 기이그먼 그이랑 동호데 살카마니코 참팽나 독로그바 바 달능그바 보랑코 아살 옹나니 비테 나가니라 아오 아살 동아 바 동기자니오 방차가 아오데 슈옹아그다 비테랑코 나가 구에코 몽숭바테 무카즈미 와룽바 비아프랑오사 기아니그만 에로션 바 아비글랑오 아살동그파랑 시스릉 라니랑치 참마타 은온 마추키 아사랑코 비테낭잉그바 구에 방프라코 케지치기니 바 케미컬 판틀라이저 옹오디 르차사 그람 나이트로젠 숏 3그람 싱글 슈퍼포스펫 아로 르차사 숏 3그람 포타스 타키 벨시오 장비니 셉템버 옥토버 아로 프레버리 마르츠 바 에프릴 자라모 젠살로 아코 소시엣나 마카 와첨 온나나가 안디바 기 달달그바 구이랑나 데 기아니 벨시오 추그믹 아살코 스캉그바 벨시오 바크탐니 박사코 그니그바 벨시오 바크탐니 바크니코 아로 추그믹 아살코 그탐그바 벨시오니 온나나가 아살코 온나그다 구이 자 방오니 소치니봉아 센티미터 바 미터사 옹에 치봉아 센티미터 바 골그릭 센티미터 등나베 초둘레 월월레 온나나가 안디바 아살 온나니그만 아 메싱아코 참팽나그다 벨시그니 바 벨시그 탐프라콘 춘코 방프라코 르차봉아 그람 카에 온타이나바 나가 춘 온겐츠모디 September, October 자랑오 아살 온나스카 코미비오바 안티그탐나 스캉 온소칭나 나가 나게 온나니치 아무튼랑코 바리아티 아코 나마타 젠살로 구이 비팡랑 벨시 루다니그만 비테나가 코미아하 바낭자 은온 디니

0: 송유 리바오 나시망 마음 리카고보 나낭 좋아.
1: 앙아 놓고 동자우 세.
2: 오 자진 나낭 좋아 봐. 동자우 봐 미엘로랑한 이노메이션 폼코 나 이도 바출론 돌 나가긴 봐. 아루 코 만낭 그잖아 듣배대 워만 상가탐 나 큰코 리바 푸대긴. 아룬 아마 이바 시간 이랑 동긴 치모 어디 워만 나 콜카 아이 골팟 나바 만나긴.
1: 오 이아라 남매 날 주비야데. 인디바 앙아라 야코 바누니코 탈레라긴.
2: 인디 카나 만급아 보트 헬플라인 넘버 사스쿠보 지로 나 카토 바 보트 헬플라인 F 코 다운로드 카보 바 보트스 eci.gov.in 웹사이트 오나 나팡이 니보 아루 박서 www.ceomeghalaya.nic.in 웹사이트 나바나 빵이 니나만겐
1: 낙니 쿠랑 낙니 푸나니버 낙니 도가 촐론 우코 그마트나베 야코 위엣 그파 Chief Electoral Officer 메가라야

이안 아카시파니 투라 소마이다 어독 뭔가 바지용하 나오나 스망졸졸 6톤 마락 아루 우니 돌니야 지금 메텔라니 기드랑 호크낭스카나만겐 기드랑잉아 카차에른겐 안그텔나 지수안 라마 베베 장기 아루 자쿠프락

0: 잠잔.
1: 수릉 토킹야마 마마랑 아파랑
2: 금방.
0: 왓츠니샤 안그찬다.
1: 아와크라모니 수왕 녹마니 그리탕아데.
2: 초나트다 안정 간단하.
1: 나 시마르는 토카하마. 댄디댄 아버린 나하 아파 마마 만디랑
2: 금방.
0: 댄 아버앙그리 수완 보낭플라하. 하이 왓팅 파니 녹치르 나 레스카보.
2: 아니 녹거리 주디 박니야. 하이 르나 리탕보.
1: 하이 하이 하이
2: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1: Angon, Tiong Kati, Chidik Noksamri Kuna,
2: Bum.
0: One of some Chide, that young one, Mandi Kaidona Doma.
1: Mina Kaidona, Saugupa Mandema,
0: Saugupa Dunja, Tawa Chushanga Pana, Shushat and Sapatna, Remi Kaidonega, Ribabune, Amarishuna.
2: Tantan Sirizing Sireni,

0: 지레네 컴 노로 바이샤 롱아 송이 니타가 쳔 고사 장가 지니 차위 미 카바라 와잔 카코 응이 왔다
1: 아가 카코 응앗나 나리 될 수분이 아가 미 비자크라이나 아가오 망쿠니 식하게
0: 탄탄망 카소 독가 와잔 미라 나리 양아 같이 쇼

0: 주랑 읍바라 등방.
1: 안치고 전력기 닦아 읍바라 안고 기기로 등나?
0: 주왕.
2: 아이 탁파 나온 사파이다.
0: 드라우파.
3: 아유 방 아픈데 니 손이 왕 톡쩍 코동 전하라쩍.
0: 징그루.
4: 아 손나 술 찾기 맵디나 치볼리오 니르디나.
0: 방어라 마오 드라우파.
3: 아유 이랑아 샤니 샤니 시쿠랑한 야눈 갈리 돈이 카탄 톡쩍.
0: 등방.
1: 아 이랑 바 샤니 샤니 시쿠랑한 남인이 톡보 예당이 대기파 종배침 노콜아 착 되니 손이 르비비족 하이 시코랑 그라 덕고 망원이 갈나
4: 징그 예당이 붙지만 참 노콜아 되니 손이 르비병도 끄이
0: 와자나로 탄탄

0: 사부랑.
1: 아이야, 양아리 바링 배죠? 아비랭? 제끼링 그노?
0: 노랭.
2: 이아종아라 나라라차 나라라사 감대 아랍비야. 다몬 티사송 쿠보 앙아다 온 미자랑 스파본 기자쿠 데이라이겐.
0: 노랭 추디야 아로 응아차 망관.
3: 네, 제용어 반칭하라 다데 자만 응만하. 은혜금은 마하리니 감 카타랑코 본첩대 감파이도 나하. 네, 아송톡보 아로 카타고 크나툰보. 시레젠 다데나 시망니 브랑이 동아니코 플레노랭 심브랭이 놓고나 림바플라하. 달로나 시망코 림바아니 자판 카타랑코 위야마 노랭 심브랭 부츠마 부디파 응아하. 아로 감나 슈나 만자하. 은혜금은 나시만 감미 슈에 알도 맞탕이 맥컴맞자미 졸라떼 시앗 보낙보 녹당니 티봉 방샤바 또 망샤바 말감 플라칸 나시만이 농겐 마시아 컴바 시레증 아르 무샤발잔
0: 같이 있어.

다오 득득 사니 잡만 원, 나 시망 토끼 하우스 프로그램 코 크나소스 카나만 겐, 야 프로그램 니 능어, 능탕탕 힌디 필름 니 기드랑 코나 시망 나가 마땅 겐, 스캉 빠오 풀 오르칸테 필름 니 기드 코가 마땅이야, 기타라 메네 피아르 툼세 키야 해, 아로 야 기드 코 아누라다 보드왈 아로 쿠마르 센 사누 릉하.